0: 소리 지리라 집에 있는 소리는 말은 부르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

0: 소리 줄이야. 집에 있는 소리는 말은 부르.
1: Prodi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